지지도 않는 이별. 정인이 어머님 다녀가 주셨어요. 유전상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최현준 그립고 그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두 귀 활짝 열고 잘 듣겠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짐 빠진 하루가 시작이 됐군요. 아, 이거 계속 안아달라고 하면 마음은 안쓰럽고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쌓여있으니까 멘붕이 올만도 한데요. 집안일 오늘 조금 미뤄져도 괜찮으니까 아이 병원 잘 다녀오고요. 엄마도 틈틈이 숨 한번 돌리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찌어찌 지나가고 저녁에는 오늘도 잘 넘겼다 하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두 귀 활짝 열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최윤준의 노래가 뒤로 지금 한 칸이 밀려나 있었네요. 이상하다. 리메이크 곡인데 왜 이 노래가 나오지 했더니. 예. 일단 야옹스님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빅의 피노키오, 윤종신의 One of Them. 터보님 오랜만에 돌아오셨네요. 이제 10월이고 가을이네요. 그렇게 덥던 여름이 지나갔어요. 애기옷도 이제 가을옷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랑이 추석 연휴 전으로 이틀 정도 더 쉬게 되어서 아기 데리고 1박 2일 펜션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기 목 튜브하고 물놀이 시키고 거의 1년 만에 1박 2일 하는 여행이라 숯불에서 구워먹는 소고기, 돼지고기도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힐링하고 친정어머니가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줘서 싸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랬어요. 재료 주신 게 있어서 아기 이유식도 만들어 놓고요. 아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서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그만큼 더 귀여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정말 오랜만이죠? 예, 반갑습니다. 가족과 1박 2일 여행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면서 제대로 힐링하고 오셨네요. 예,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마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이시죠? 이제 애가 많이 커가지고 이제 부쩍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겠지만 그만큼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 보는 재미도 크겠죠.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아기 모습도 꽤 귀여울 것 같고요. 여행의 좋은 기운 오래 간직하면서 10월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비주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좀 전에 들으셨죠? 백예린의 산책, 도경수의 팝콘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까지 청해 주셨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예, 비주님은 10월을 정말 기다리셨던 것 같네요. 좋아하는 계절이 찾아오면 뭐 별다른 이유 없어도 괜히 기분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도 달라지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서 계절이 확실히 바뀐 게 느껴집니다. 좋은 계절인 만큼 마음도 한결 가볍게 오늘 하루도 웃을 일 많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10월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신청곡과 사연란 예,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흑장미님 방송이 오늘 되게 많아요. 예, 시간표가 도저히 안 짜져가지고 거의 남은 시간들을 스타비님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거의 흑장미님이 다 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방송이 많으신 만큼 예, 여러분들이 신청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마감되어 있습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청해 주셨던 모든 신청곡 그리고 신청 사연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선곡이 대체로 발라드한 곡들로 쭉 이루어졌다 보니까 조금 처진 감이 있어서 그래도 살짝 들썩일 수 있는 노래들, 걸그룹 곡들로 세곡 준비를 했습니다.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걸그룹 들어봤으니까 이제 보이그룹 들어봐야죠. 엑소 챔백시 하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두 곡 듣고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1년을 네 조각으로 쪼개면 벌써 세 조각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을 시작하는 10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만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 따뜻해서 하루 사이 기온차가 꽤 큽니다. 옷차림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남은 한 해의 마지막 조각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10월의 첫날은 좋은 기운 가득 담아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예요. 아침부터 너무 어리버리한데요. 잠이 덜 깼나, 일어난 지 2시간 반도 더 지났는데 말이죠. 네, 아침이 딱 맑은 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너무 어리버리한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일 방송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단 1시까지 방송을 하고요, 1시부터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을 해주실 거고, 네, 밤 9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전해드릴 건데 신청곡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멘트를 계속하면 목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말을 많이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밥을 많이 먹죠?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쪄요. 그래서 몸에 밸런스가 깨져서 큰일 납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튼 왔다 갔다 집안일 하면서 여러분들 신청곡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시까지 방송하면서 오늘 3시간 일단 방송이기 때문에 신청곡 나는 두 번 다녀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데니스 프로젝트의 말도 안 나와. 그러게요. 목요일은 이렇게 방송이, 네, 이렇게 돼서 진짜 말도 안 나오게 아침부터 뛰라고 우리 스위티즈 1, 2, 3 전해드렸어요. 뭐 자꾸 뛰라는지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자,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더 일하면 3일 연속으로 쉬어요. 좋죠 여러분? 네,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노래 두 곡 더 전할게요. 아마도의 다시 만나면 모른 척하자. 너무 신나는 제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남자친구에게 들려줘야 하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노래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홉은 다시 열게. 노래 재밌죠? 네. 자, 오늘 제가 3시간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노래를 신청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사실 아침에 급하게 제가 원래 보통 전날 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아서 아침에 선곡을 해갖고 별로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몇 곡 안 돼서 그냥 신청곡을 바로 준비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미님. 부산은 구름만 조금 껴있을 뿐 맑은 날씨네요. 요새 가을 하늘이 예쁘죠?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천고아비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살찌면 안 되겠죠? 그러게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 살찌면 안 되는데 자꾸 찌네요. 그죠? 예, 날씨가 추워지면 더 많이 먹게 된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뿐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많이 먹고 단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걷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은 것만큼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내일까지 하면 연휴 전으로 돌아올 듯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내일까지 일하면 또 연휴, 또 3일 일하면 또 금도 1, 또 3일 쉬고 정말 10월은 쉬는 날이 너무 많네요.

뭐 쉬는 날이 많아서 하늘로서 같이 쉬긴 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 많거나 적거나 여전히 힘든 건 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 많은 평일에는 시간표를 채워야 돼서 힘들고 쉬는 날이 많은 날은 밥을 해야 돼서 힘들고 이래저래 힘든 건 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중에 데니스 프로젝트는 제가 첫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곡을 신청해 놓고 늦게 올려주셔서 바꿀 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요 곡은 중복해서 나갈 수 없어서 일단 군조크루의 파리 투나잇 슬러시의 비몽 웨블러 준비하면서 네, 쇼킹네이트 곡 준비했어요. 따따블의 김미김미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시안님 다녀가셨어요. 흑재미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는 지나갔는데 목이 목이 좀 아직 안 나았나 봐요. 그러네요. 우리 시안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들을게요. 박가은의 고요한 밤, 캄캄한 밤. 크리스마스 노래는 아니겠죠. 루더브님 추천 감사해요. 네, 헤이즈의 ICU, 거미의 그리운 날 신청해 주셔서 함께 잘 듣겠습니다.

네, 아시아 아니고 우리 이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어제 강아지 괜찮았어요? 저 진짜 너무 놀라고 어제도 저녁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 피투하는 걸 처음 봐서 정말 놀랐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고 간 김에 그 배 초음파 하는 거랑 전체 초음파 하는 거랑 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건강검진 겸해서 다 그냥 초음파 했거든요. 근데 애가 7살 치고는 너무 건강하대요. 위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석 때 제가 친정에 맡겼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시저를 하나씩 먹거든요 저녁에. 근데 제 동생이 강아지가 살찐다고 그걸 안 준 모양이에요. 먹던 걸 안 먹으니까 못 먹어서 위염이 생긴 것 같아요. 강아지 다 먹고 살라고 사는 건데 왜 챙겨준 걸 안 줘갖고 애 위염을 생기 피까지 토하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약 주사 맞고 약 타 갖고 왔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렸죠. 슬리퍼 제가 어제 저녁에 말했는데 슬리퍼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놀래갖고 진짜 저희 막내딸이 막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내딸한테는 강아지 이제 가방에 넣으라고 챙기고 저는 이제 지갑이랑 챙겨갖고 진짜 슬리퍼 신고 막 뛰어나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슬리퍼 위에가 찢어진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병원을 갔다는 거죠. 애쓰셨어요. 오늘도 장방이시네요. 감사해요. 잘 챙겨 드시면서 함께해요 하시면서 우리 와우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노래 넘어가는데 자 신청해 주신 곡 흐르고 있습니다.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엄정화의 포이즌, 소녀시대의 훗 이어드립니다. 고마워요 와우님.

다음 신청곡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언니. 오늘 장시간 방송 들고 오셨군요. 얼마나 긴지 아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슬프네요. 다들 일한다고 틈이 없으니 언니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바빠서 신청곡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멘트하시다 신청곡만 봤다 하세요. 목 상하십니다. 특히 모든 분들 목이 생명이잖아요. 뭐 생명까지는 아니죠. 목소리 안 나오면 뭐 방송 그만하면 되지. 언제나 언니 걱정뿐인 거 아시죠? 장시간 방송인 만큼 아자아자 힘내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방송하기에요. 네. 이따 오후 방송은 신청만 받을 거예요. 저도 오늘은 옷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왔다 갔다. 어차피 제가 쭉 계속 앉아서 옷 정리를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청을 올려놓고 저도 들으면서 네, 하면 되니까 그럼 되죠 뭐. 자, 오늘 신청해 주신 곡 킥플립의 응그레, 아이딧의 제멋대로 찬란하게, 락비의 늘일이 만보 정해 주신 곡 이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네, 아이 보느라 늘 힘들고 지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늘 밝고 네, 그런 모습이 참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즐겨버려 마치 게임플레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메인 스테이지 야 어때 can't you feel it 지금부터 잠시도 눈 떼지 말고 but we're kicking the show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좀 갔다 오지라. 우리 비주맘님 신청곡 조선이팝의 마음의 숲까지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정인이 엄마님께까지는 지금 한 번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곡은 12시까지 받을게요. 1시까지 방송이라. 네. 윤곽산을 좀 먹었는데도 목소리가 이러네. 네, 남은 신청곡 DK의 별이 될게 그리고 지하의 부디 준비해드리고요. 한 곡 더 틀까요? 우리 인연이 노래, 우리 인연이 노래 듣자. 인연이 노래 오늘은 뭐 들을까요? 오늘은 아직도 그 자리에 이 노래 들을까요? 이 노래까지 전해드리고 올게요.

정말 우리 인형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한우롯의 품격은 정말 이 정도입니다. 급이 다르죠? 자,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 로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클론의 빙빙빙, 그리고 하모하모의 빠삐용, 그리고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봐 신청해 주셨어요. 정신을 어디다 둔 거예요? 가지고 돌아오세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또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들 노래를 전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선곡 몇 곡 듣고 갈게요. 우리 돌님께서 운동을 힘들게 하고 오셔서 돌님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좋아하시는 도요한의 늦은 안부, 이후에 너는 나는 나의 별이야 준비하면서 별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별 저별 네, 라이트훅의 이별 저별 뭐 엉땅띠 다 해라 별을 다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이별, 저별보다 더 예쁜 우리 돌림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자, 다음 신청곡은요. 마감해야 되네요. 우리 마감부터 합시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네, 1시부터 왜 이래요? 느려. 1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마감선 그었어요. 스타비님 앞으로 네, 여러분들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우리 필사반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흑장미님의 최애 1, 2, 3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맞습니다. 제 최애는 진영.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 그댄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청해 주셨고 두 번째로 우리 김수연 복귀했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 안 찍나 뭐 그냥 막 그 뭐죠? 광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김수연의 드리밍 그리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4일 남았어요. 우리들의 발라드 2 첫 번째 방송에 우리 이지훈이 패널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 보실 거죠? 네. 월요일 10월 5일 월요일 밤 9시 우리 방송은 러시아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밤 9시가 아니구나. 밤 10시에 네, SBS 우리들의 발라드 2 여러분 모두 방청해 주세요. 네, 이지훈이 부르는 노래해야지까지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어볼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신청곡 준비해드리면서요. 지금 흐르는 곡은 그 옛날 그 오테오 아시죠?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자기 노래를 또 AI로 만든 곡 중에 하나 그대만의 전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루미님께서 두 번째로 다녀가시면서 솔리드의 잠든 널 폭제 속에 듣고의 천국에서 내린 비 탁재훈의 너에게 나를 신청해 주셨어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대충 전할게요. 권은정의 권은정이 그런다. 큰일 날 뻔했네. 권은정님 다녀가 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강아지 약 먹여야지 그러고 있다가 지금 신청곡을 이어드리려고 너무 죄송해요. 외부에서 권은정님 다녀가 주셨어요. 미쳤나봐. 네,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이어드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3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근 야간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출근을 늦게 했습니다. 푹 잘 자고 온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 늦게까지 일하면 내일도 피곤할 텐데 쉬엄쉬엄 일하시기 바래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K2 김성면의 그녀의 연인에게 스토리 1 신청해 주셔서 네, 그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손성은의 내가 선택한 길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노래 중에 재미있었던 가사의 노래를 세 곡 준비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우리 타비님은 불렀는데 대답이 없네요. 제가 내일도 4시 방송 러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타비님 시간 되면 러쉬를 방송하고 걸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타비님이 톡을 안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개미의 수돗물인 줄 알았다 흐르고 있고요. 흩하게 나는 뼈다귀 해장국이 좋아요. 바람난 이 선생의 내일부터 다이어트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내일 멘트 방송은 12시에요. 12시에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가을에는 같은 길을 걸어도 기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햇살이 드는 쪽으로 걷고 싶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괜히 숨도 한번 깊게 들이마시게 되죠. 가을 날씨가 좋게 느껴지는 건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 있기 때문일까요? 여름 내내 더위를 피하느라 바빴던 우리에게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겨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려다본 하늘은 참 높고 길가의 나뭇잎에도 조금씩 다른 빛이 스며들고 있고요. 잠깐 밖에 나갔을 뿐인데 마음까지 환기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아, 가을 참 좋다 하고 느끼시나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고 걷다가 만난 햇살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기분 좋은 순간에 음악도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을이 함께하는 스타비의 가요올릭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꽤 장시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노래를 좀 많이 전해드리고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들 가져볼까 해요. 네, 오래오래 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밀린 일들 빨리 처리해서 오늘은 오더나 약 주사 처방 처리하니까요. 다른 때보단 좀 여유가 있어요. 점심 배불리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걸스데이 나를 잊지 마요. 에이핑크의 마이 마이, 원더걸스의 I feel you 함께 봤습니다. 네, 아 저도 커피 한 잔 해야겠네요. 달빛 여울님, 배치기 눈물 샤워, 포지션의 데스페라도, 조성모의 다음 사람에게는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예전에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곡 잘 들어봤어요. 스페이스A의 Again,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이 곡들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에, 네, 그리고 아련함이 좀 밀려오는 그런 음악들인 것 같아요.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하시면서요. 헨바오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빅뱅의 마지막 인사, 동방신기 순수, 샤이니의 링딩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도 외근 가시나요? 저는 오늘 방송을 9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길어서요. 중간에 밥도 먹고 또 중간에 할 것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하면서 방송하려고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

와우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장혜진 조재즈의 신의 한수, 휘성의 임소니아, 그리고 앰스터맥스의 어디에도 전해드렸어요. 저 지역화폐 성공했어요.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저씨가 5분 전에 알려줘서 했습니다. 둘이 충전하면 6만 원을 벌거든요. 맛난 거 사 먹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요? 저도 진작 알았으면 할 걸 그랬어요. 아, 물론 저는 네, 한 3만 원 되려나? 되려나? 얼마 충전해야 돼요? 나름대로의 그런 그 재테크. 네, 마원님의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안혜지 벌써 이 밤이 벌써 지나고 015B 어디선가 나의 노래 듣고 있을 너에게 그리고 아이콘의 혼잣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계시죠? 아, 지금 시간이 한참 바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는 오늘 첫 시험을 마치고 지금 집에 와서 드러누워 있어요. 이제 내일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될 텐데 아직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든가 봐요. 시험을 그래도 꽤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큰가 봅니다. 아,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일 시험도 부디 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심히 맛있는 거 해먹이면서 용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아담의 세상엔 없는 사랑,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그리고 육각수의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햄바오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아담의 곡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쉽게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늦게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 3시간 정도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시간이 오늘은 좀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맨의 미친 거니,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컨디션 오브 마이 하트, 플레이트 스카이의 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점심을 아직 먹지 않아서 무얼 먹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아이가 어쨌든 밤을 셀지 안 셀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옆에서 좀 같이 좀 있어주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어주고 싶네요. 아이는 싫어하겠죠? 스타비의 가요 올리기입니다.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베니스 프로젝트 우리둘이,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범브 함께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요, 컨트리 꼬꼬의 오해피, 우주소녀의 해피, 태연의 꿈 행복하게 잘 들어봤고요. 꽃미남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박은빈님의 앨범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요. 신청곡 넘버원입니다 하셨습니다.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 김재민 언젠가 우리, 드림노트의 바라다 이어갑니다.

벌써 세 번째 신청하신대요. 정말요? 신청곡을 많이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신청곡을 하다 보면 어떤 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곡을 하시는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올리는 것도 실력이다. 햄버우님께서 룰라의 100일째 만남, DJDOC 슈퍼맨에 비해 노이즈의 변명 주셨습니다. 다비님 파이팅 하셨네요. 네,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기왕 듣는 김에 네, 라이브 곡 말고 비명소리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아마도 네, 계속 찾다가 힘들었었나 봐요. 쉽지 않네요.

슈라트님께서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 노래를 또 네, 사실 전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음원 발매를 한 음악에 한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원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청취만 하다가 처음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죄송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꼬리글로 네, 다른 음악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가득 담아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을 좀 더 오래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신청곡도 많이 받고 오손도손 그렇게 따뜻한 방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잠깐 잠들어가지고 6시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이 졸음을 쫓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댄스 음악을 시작으로 해서 가을로 물들어가는 그런 음악들, 가을 색깔의 음악들과 함께 해봤어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트로셋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 장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 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낮에도 좀 쌀쌀하죠. 바람도 좀 불고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벌써 여름 이불과 함께 겨울 이불도 같이 꺼내놔서 겨울 이불 덮다가 여름 이불 덮다가 예, 번갈아 가면서 덮고 있어요. 좀 덥다 싶으면 여름 이불로 바꾸고, 또 좀 춥다 싶으면 그 위에 하나 더 올려서 덮고 있어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에어컨을 못 끄고 있어요. 끄면은 덥고 선풍기만 틀어놓자니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켜놓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환절기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도 간혹 있을 거고요. 다음 주 주말? 주말인가? 월요일인가 해가지고 비 소식도 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기온이 또 뚝 떨어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독감주사, 나는 독감주사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독감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예, 스타비님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많이 행복하셨고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달리고 달려서 11시까지, 오늘은 제대로 얘기했다. 1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그리고 왕자탄 백만님 예 선물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청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명절 때 뭐 재밌었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걸려서 요즘 힘들다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뭐 사연 없어도 괜찮고요. 나는 이 노래가 듣고 싶은데 하는 곡들 있으시면요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발라드 아니 댄스 신청합니다. 좀 피곤함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신나는 댄스곡 신나는 댄스곡 예 시작부터 신나게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 청취자 중에서 우리 철님 이 노래가 나가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전화기 꺼줄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은지의 파라파라핀 퀸 파라파라 퀸이 원래는 그 백종원 씨 와이프 아니었나? 파라파라 퀸을 그분이 불렀던 것 같은데. 소유진. 소유진이 이 노래 부르지 않았었나요? 예. 아무튼 오랜만에 이은지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님. 10월의 첫날이 다 지나가네요. 3개월 남은 2026년 무탈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예, 남은 3개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석 달 금방 가죠. 시간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굉장히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가 새해 첫날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말이죠. 후회 없는 2026년 되시길 바라면서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태댕이 부르는 너라서 좋아, 우리 필사마님의 시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체리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제가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그랬어요. 정신줄을 또 놨어요. 달력을 안 봤으면은 헷갈릴 뻔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날이 17일인데 10일로 착각했었어요. 일주일을 먼저 가서 혼자서 기다리고 있을 뻔했어요. 왜안 오지? 막 이러면서 그럴 뻔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하면서 예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도 예 또 착각할 뻔했어요. 어, 아마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엄청 놀림 받을 것 같아요. 예, 어, 신청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 오셨어요. 정인이가 잠들었대요. 오늘은 일찍. 다행이네요. 난연이 안녕하세요. 매일 봐도 해피해피한 난연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오늘도 밖에 날씨는 덥네요. 오늘은 일찍 만났군요. 자꾸 울고 보채고 안압병 심해진 아들. 너무 힘드네요. 대성 통곡을 하는 아들. 어쩌면 좋죠? 오늘도 귀쫑긋 잘 들을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진짜 동네가 떠나가라고 우는 아이가 있는데 물론 장인이보다는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더 성숙하더라고요. 어찌나 우는지 정말 밤 12시 넘어서 그것도 동네가 떠나가라고 우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데 와 정말 엄마 힘들겠다. 아빠가 그 아빠한테 혼났는지 아빠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막 이러는데 애가 막 깜부러치듯이 우는 거예요. 와 정말 애들 키우기 힘들죠. 특히 울고 뗐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정인 엄마님 항상 힘내시고요. 아이 보다 보면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 날 때마다 예, 살이 쪽쪽쪽 빠지더라고요. 새벽 낳고 나니까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은 뼈만 남지 않게 딱 둘? 혼자보다는 둘? 우리 좀 날 거예요. 아이들 키우기가. 신청하신 노래 준수의 노래입니다. 사랑합니다. 팀의 사랑합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저도 정인이 엄마님 사랑합니다.

혜인 엄마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담은 노래들, 준수의 사랑합니다, 팀의 사랑합니다, 이세훈의 사랑합니다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8분이고요. 제 시간 1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익명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고요. 환절기에 아프지 마시고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난에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시간 되시길 바라보면서 조간우의 꽃밭에서 박보영이 부르는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예, 박보영은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쵸? 항상 그 애기 같은데, 가끔 이 예전에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의외로 나이 얼마 안 먹었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의외로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 오래됐다, 오래된 건 아는데 너무 아역 때부터 활동을 해서 저 정도일 줄 몰랐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예, 우리 그 중에 하나 진짜 언제 봐도 귀엽고 예쁜 박보영이 부르는 아마도 그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 우리 아연님을 찾는 분들이 많네요. 아연님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예. 신청난이라도 다녀가셔야 될 것 같아요. 꿈속에서라도요. 우리 아연님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남자분이시네요. 우리 아연님 좋겠네요. 남자분들이 자꾸 찾으시는데 우리 아연님 뭐하고 계실까? 두리번 예,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좀 많이 바쁘다고 하셨었는데
1: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0: 제 시간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송아의 노래자 행복한 날을 그리고 어른 아이가 부르는 감기 두 곡 준비했어요. 신청하신 노래 다 전해드렸고요. 제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비비안의 노래죠. 그대를 담아요 라는 곡까지 세 곡 이어서 함께

명곡 중에 명곡. 노원경이 부르죠. 다시 사랑한다면, 경서예지가 부르는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SES의 꿈을 모아서 핑클의 남아있는 노래처럼까지 준비할게요. 제 시간 마감선 그어져 있고요. 예, 어느덧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요.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하늘로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백아연의 사랑인 듯 아닌 듯. 그리고 에일리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화요비의 반쪽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는 노래 두 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조선이파의 춤을 춰. 갑자기? 춤을 춰? 이 밤에? 예, 두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만 안녕했다가, 예, 또 내일 몇 시지? 9시인지 11시인지 헷갈려. 아무튼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도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다니었습니다. 쇼트온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웃음) 11시래요. 11시에 뵐게요.

카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제 시작된 가을 추위가 기세를 올리면서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두툼한 겉옷과 스카프 등으로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1도나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인데요. 기온이 무려 영하 0.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지역은 파주 4.8도, 철원 3.9도, 안동 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경기와 강원, 경북의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언 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1도, 전주 대전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추위는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 오전 낮부터 낮 사이에는 영남 동해안 곳곳에,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끝으로 아시안게임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오늘 나고야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입니다.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8시 45분 헤븐, MC 스나이퍼의 BK 러브, TJ의 헤이걸, 리쌍 나란 놈은 답은 너다. 예, 힙합곡들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날씨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온도가 뚝 떨어져서 좀 얼떨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밖에 나가서 잠을 잤는데 차박이라고 하죠.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건강 해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고요. 오늘도 안전 운행으로 한 주의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쿨의 아로하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벌써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도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도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터보님. 그러게요. 이번 주도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주 공휴일까지 있어서 더 금방 지나갈 것 같고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이니까 화수목만 3일 바짝 하면 또 한 주 지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3일 쉬고 뒤로 3일 쉬고. 주말에는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다시 뵙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멍 때리고 있다가 사연을 안 읽었네요.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한 주를 어떻게 보내나 했더니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3일 연속 쉬겠어요. 아침부터 피곤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디보라의 마침표 임승혁의 그날

내 우리에게 마야의 인생은 아름다워 청해 주셨습니다. 보라가 그 보란가? 네, 이번 주도 어떻게 지나간다 싶더니 어느새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다 했는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나면 또 4일, 3일 예, 편하게 쉬어갈 수 있으니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미님은 또 휴일이 길면 할 일이 많죠. 그래도 이번 주의 피로는 주말 동안 푹 쉬면서 잘 풀고요. 다음 주에는 더 가볍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 주신 곡 우즈 이승철의 우리만의 이야기, 박재정 계절의 끝 청해 주셨습니다. 토버님 오늘도 잘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아이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도 푹 풀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 연휴가 길수록 생활 리듬도 흐트러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가장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반갑게 뵈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